0: 다 위에 또 샤바 또 뒤에 또
1: 부하.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
2: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
3: Tidak ah, Hatra mau. Karena bullying itu salah dan bisa melukai perasaan orang lain. Kawan, kita harus bisa saling menghargai.
4: Betul leh, saya setuju dengan kau.
5: Yuk, kita ciptakan lingkungan yang ramah dan bebas bullying.